0: 해줘.
1: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라리에 마브라 마브라 라비아 멘트레디 아라리 아투 오우오 도냐미 원 소비부 아베우 나세 아라리 우리 베리베스